0: Wow.
1: Kind of like butter in France.
0: What is chang for Koreans?
2: Chang, 공기.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듯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0: So it's the center of Korean food. There's no way to have Korean food without jang.
2: Yeah.
1: Soybeans, water, and salt. Left in these pots, or onggi, in the cool air of this mountainside retreat, for months, even years, to ferment. A simple recipe that dates back at least 1,700 years, so Koreans could store enough food to last the harsh winters.
0: Shall we try this one?
2: Yeah.
0: Okay.
2: Cool.
1: There's ganjang, Korean soy sauce.
0: I didn't expect that at all. Usually when I have soy sauce, it's a very specific kind of saltiness, but this...
2: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
0: 네.
2: 이제 또 거기에서 느끼는 맛과 이건 또 많이 다르죠.
1: And gochujang,
0: 안녕하세요.
1: A so-called mother sauce that's a key seasoning for many Korean dishes.
0: Right. I'm officially scared.
2: 평소에 요리하세요?
0: 아, 못해요.
2: 못해요?
0: I am not a cook, so please be easy.
1: Made with rice wine, malt, and soybean powder.
2: 팔이 좀 아플 거예요.
0: Okay.
1: And of course, Korean chili.
2: 이러면 안 돼요.
0: 죄송합니다.
1: That gives it a real kick.
0: It's got my nose running now. It's like I'm peeling onions. Thank you. There's no fermented taste to it, right?
2: Not fermented.
0: Yeah, so it's spicy and a little bit earthy, a little bit rice. I taste a little rice. I don't taste any of the alcohol, though. We need more alcohol.
2: Yeah.
0: You started at a time in Korea where there were no female chefs.
2: 제가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여자 셰프도 드물었지만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 직업에 의식이 없어서 굉장히 귀하지 않은 직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자기가 조리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.
0: 네. 네.
2: 이제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또 여자로서 그 셰프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고
0: 네.
2: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거든요.
1: In Korea, traditionally, women cooked at home. Restaurants were run mostly by men. Beyond the kitchen, Korea's workforce today is still largely male-dominated. The country has one of the highest gender pay gaps of all the world's high-income economies.
0: I'm sure it was difficult when you started, but even as you were trying to build your career as a female chef, you must have faced challenges at every step. Did you ever want to give up?
2: 그 얘기를 하려면은 3일 동안 같이 있어야
0: I understand. So what made you want to do it? You knew how difficult it was, but still you wanted to do it.
2: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거를 잘 지켜낼 수 있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거거든요. 그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식의 그 위상이
0: 네.
2: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겪어먹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큰 변화였고 아 우리 음식이 이렇게 저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너무 안 알아준다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온 곳이라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
3: Call something classic, you've got to mean it. And that's why when we say TuneIn's exclusive classic hip-hop station is the real deal, we mean it. From golden age gems from OGs like Tupac and Biggie to chart-topping bangers from the biggest artists of all time like Jay-Z and DMX, there's a little something for every hip-hop fan on this station. Ready to find your flow? Just search classic hip-hop or tell your device to play classic hip-hop on TuneIn to listen.
4: Tune in's how to. A brief